군나인 람무야인 군나인 람무야인 어에 어에 타깡하다 유티티 타깡하다 유티티 아에 어에 부병가야 군병꿈 어에 어에 부병가야 군병꿈 어에 어에 귀양하다 유띵러 귀양하다 유띵러